미역 미역 미역 애를 씹어요 비손 비손 욕 먹은 느긋 이겐 이겐 이신이 얼마죠 우그라니요 요요 이신 웃으니요 요 요 이신 웃으니요 요 요 이신이 얼마죠 우오오 이내 kedvelem 라라라라라 나 most ti jöttök, figyelj!